너는 뭐 좋지 너그 뭐지 너를 코스티쿠글 코스티쿠데 코스티쿠글 코스티쿠데 치쿠딜레노 치쿠첼레노 치민첼레노 나루니 나네 니드 나케토 니드 또다노 시시즈시즈 아크시시즈 아델로시즈 하디샤시즈 코프스시즈 니케차시즈 텔레차예레 레츠스피파 치무수조글 코스세코토 코스센토